왔었네. 어떤 일이 있습니까? 산산 좀 브라마나 산산기 산발기 별이 Sarvaki Sayogi Brahman Parivar Hari Eka Tilsi Sanman Kartan Elsa